0: 두려한 사트리아가르 와해군 지가 살자 와해군 지가 되
1: satna vaheguru sahib jiyo chakkar chehne a